맨데떠고나나밴데떠고라나네이따고봐번로딱이야이나놈께제이따고봐에나랑인떼게나놈이야이번데떼롱오롱에랑이니까가와기로야떼이강아번데떼가가이따오나고야가로떼따가로메뜻이나니키보나야가아이떼야가나 Daddy is my world and Mommy is my world 게로나바아게아라가로번아키아나방아이라아예레이타고바티데이야고모라데타이리케이요케테몬타이리케이코리아인나타카카와키야무카로아예레이타고바아이폰데케나바테테레이레이마테타카우링데타고나안네카카와키야카로아카로나고이야테이바스나디아이안테이메토아이라리키야나시라아멘데타고나안네카로고이란나라타인카이와피메루와이와데메니스이모엔노노와아스나데이메토아리키는번앙앙아타벽어라라워원나니니이포켄데이타니간완테타바간타이에요앙가이번데이메토만스웨이코스간완나우포아킨데안테바간타이에요아예레나번마키나코멘앙앙아니코니카카메오코메워원마이카탕이로이시나메앙앙안데타와레파스타코스케타와레마카피메코나나이요데데바스타이오야사나반부아메아우나기어에스코나반테이메토안쿠나나바나나에랑인탕이라이데웨에라카타라나

매우리 칸키리바스 보긴 트리타리 매우 기테 인터내셔널 데이 온 바이오다이버시티 저나페 이부코메르 워킹 데폰에 워비 매우 원이 메이니 카토리디키 데보터니 요마 이부기니 보긴 트리타리 매우 저나페 트리디카 요 워워 땅아 워비 모노와 어 이부포토 요